이춤은 당신에 대한 날 사랑 그대의 몸신 거들먹신 몸이 그날 몸신 분명 운명의 장난 도불멸의 사랑 철러버린 너의 밤 이건 붉은 빛 빛으로 남아 가슴

바람 담아 이쯤은 당신에 대한 날 사랑 그대의 목숨을 거둔 목숨 몸이 그날 목숨 분명 운명의 장난 도불멸의 사랑 철라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 빛빛으로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의 모래